골로 싸움을 원나나다. 구베도가 미주디 배는이 많은 주들로 미주디 하이군 하와라 나니 비슷해 이거 나와 등물도 고글도 미음 바보군 삼모도야.